0: 接下来各位国际专业评审国际大众评审准备好了吗请打分
1: Үрдің стилистикасы, аранжировкасы бардығы ма жақты, абдан мұқтат қарды.
0: Чин Софен. Катя, look. Two lights. See? 两位评审为你定格了高光时刻。
2: Oh my god, thank you.
0: 祝贺 Катя。 太棒了！谢谢
2: ，Thank you so much.
3: Tatia, Tatia, Tatia, that was amazing. From how you started with soft notes, deep notes, those you know light notes, and then you went aggressive. You took us on a journey. We were there with you. That was spectacular.
2: Thank you so much. Thank you.
4: Brother, 其实我在看到这首歌的时候，我就想起我们也有这种题材，像走西口，让人既揪心，但是又充满了期待，然后又充满了力量。你的歌声从低到高，从轻到强。 都充满了那么的有情感，是真打动我的心。谢谢你给这个舞台带来这么好的歌曲。谢谢
2: ，Thank you so much, thank you.
5: 우트르펠라 비로초 오르마가드 갈라마제프시스로 가트피아 나셔널리 사무시로멜리츠 촌스쿠에 가나스 촌스 이덴토바스
2: 촌이 안바니다
5: 촌이 안바니다 촌이 이덴토바. 라츠 콜라지 라마지에다 아만 잘리안 가마카라.
2: This is Georgia.
5: Штат Миудеки и Серогоцунда Гомели Гавиам Симгерас, Асером, Медзалиан Гмакофилевар, Гилоцал.
2: Залин, залин, ты пила.
0: 好,接下来我们一起来看看他的分数情况,请看大屏幕。 135分,祝贺他家。 你真的用歌声征服了我们所有人。
6: That was so well deserved. You did amazing.
0: 还是要告诉大家，到目前为止胜负未分，我们稍后统一揭晓。接下来时间继续交给贝尔，有请。我们下一位歌手是塞尔维亚的
3: Prince。 来看看你会抽到哪一份礼物吧。
7: Maybe you can choose for me.
3: Okay, how about this one closest to me? Yes?
7: Yeah, let's do it.
3: You want this one, right?
7: Yes, okay.
3: 好。

0: 친구는 이미 전이했으니 어쩐다.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병원도 폭격이 무너졌으니 말이에요.
1: 그럼 약수물이나 대접해보오. 듣건대 약수를 마시면 눈이 보인다오.
0: 약수?

0: 아유, 안 되네, 안 돼. 바가지로 물을 마시면 수염이 안 난대.
1: 아?
0: 펴, 흐, 없어.
1: 없어? 用瓢喝不长胡子，
0: 可怜可怜，
1: 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

0: 어머니, 어머니,
1: 예예,
0: 我来帮你.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하나 둘 셋,
2: 하나 둘 셋,
1: 하나 둘 셋,
2: 하나 둘 셋,
1: 하나 둘 셋. 따미가 찰떡이네. 입맛 달게 많이 먹게.
0: 에이, 허. 어머니, 따미가 真好吃，妈，你在吃吗？我真想看看你，欧莫尼。别急，
1: 孩子，一百天，眼睛好，看见欧莫尼。

0: 우리 할아버지.
1: 오, 장난꾸러기 왔나? 오. 어때? 살림살이 놀기 좋지?
0: 산새들이 노랫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1: 네, 나무통에서 울려나온 노래가 제일 듣기 좋단다.
0: 나무통에서요?
1: 응.
2: 아버지.
3: 아버지.
1: 오, 왔나?
2: 얘야, 어서 내려라.
3: 어서 내려라.
0: 어머니.
2: 응?
0: 우리 할아버지는 나무통에서 나온 노래가 제일 듣기 좋대.
2: 여거사, 외할아버지는 나무를 기르는 기술자이고 아버진 전문 악기를 만들어, 알겠니? 그 나무로 만든 큰 바이올링, 작은 바이올링에서 나오는 노래가 제일 듣기 좋대.
0: 그럼 나도 바이올린이 클래.
2: 어?

0: 그래서 속절이 끊어졌구나.
1: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니베 난고와야. 어머니. 와다 하오 마마.
0: 孩子。
1: 我就是你的儿子啊，奥莫尼，妈妈，儿子。
0: 내 아들은 모두 바이올린을 킬 줄 아니 얼마나 좋아. 내가 방해했나 봐. 그래, 어서 켜게 해.

0: 报警器
1: 啊。잘만들었구만
0: 앉으십시오저명한바이올린리스트인당신께듣기드리려고제가바이올린하나를만들었습니다
1: 고맙소
2: 저희가10년동안정성껏만든거예요
0: 자보십시오
1: 좋았어

0: 아니에가 이에야 이에야
1: 네가 바이올린을 가져갔댔구나
2: 할아버지
1: 응 그렇지 천재일세 내 데려가지 10년 후이면 인류 바이올린스로 될 수 있을 거야
3: 이 바이올린을 할아버지께 드려라
1: 한번 켜보지

0: 말 이게 어머니 내 눈과 같아 내가 널 이끌면 뭐나 다 볼 수 있네
1: 엄마 엄마
0: 우리도 과연 있지 않아? 이제 줄을 배우면 아무 노래나 다 켤 수 있어 그러면 산새들도 불러올 수 있다네
1: 어몽이 我走了 可是我还没有见过你呀。